야, 어? 이거 딱 거지. 이따 그래. 봐와이. 에이, 까보 이거 성빈방 안 나이다. 내가 깨 모른다가. 말할 것도 안 해. 말할 것도. 말할 땐 거야. 말할 땐 거. 말할 거야. 키스 그비. 뭐라고 볼까? 키스 그비. 바이바이.